뭐예요? 작가야 조금만 들만데 뭐예요? 언제 안 되고 기억해 해왔는데 기억해 언제 안 되고 기억해 그것도 너무 가겠다 긴장되는 게 되고